0: KOKY 펌퍼.
1: KOKY 펌퍼.
0: 아, 그럼 KOKY 펌퍼 지하철 operating 175 Alcott Boulevard in Mekong.
1: 그렇지, KOKY 펌퍼.

0: 차별인가 봐.
1: 전 왔다 봐.
0: 에딩 바보세.
1: 저 operating police or students. 지사에선 나무 에딩 바보세.
0: Roger, Evie Papa, RMR Channel 540.
2: Of course, thanks for calling.
1: Hunter 11 on scene.
0: Roger, Hunter 11.